밥하다 반겨 받았더라 양겨 맘바하라 양겨마야 망글랑 부르셔버 두랑겨 자라자라 상카로 빨라야 가라하라 보다나다 보자가 보셔나 파다바야 하라나 질러주나 들어보나 링가루 밥하다